상황과 지는 게 돈을 겠죠? 어서 오스도 있고 시겠는? 에테로 빌리가스 빌리에서세 에브로나 이야 알리사는 겐눈 마하오 이런 마이 시스토 위에도 마이 컨트롤 또 와스 달리아 이시나 모차라 베스트 야스코 기타리스트 한디 바텐 칸타 바텍 조네스코 필레트 칸타 바텍 이런 달리니 시나스 블루마터 eta eixe zen dabe soinu be erdian txerako zen hori gitarri kontrabaju te batezias eta bueno ba John Scofielden kanta ipiniko Blue Matter gogoratzen ikusi gendun Blue Matter gogoratzen.